0: Bathhouses, ooh, 목욕탕, once looked upon simply as places to scrub off grime, are now drawing attention from the younger generation as spaces for a digital detox. Busan in particular is a city blessed with the hot springs of Dongdae and Haeundae, and it is also the very birthplace of the familiar Italy towel we know here in Korea and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So the city holds a much deeper and richer history of bath culture than one might think. So joining us today is Ms. An J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Maekgeun Mok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values and future possibilities of Busan's bath culture, as well as the restorative power it offers to our daily lives. 한때는 때를 미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목욕탕이 요즘 젊은 시대에겐 또 세대에겐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안지현 맥근 목욕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목욕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삶에 건네는 이 회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맥근 목욕 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근 연구소의 안지한 소장입니다. 맥근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서 좀 더 색다른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옛 공간을 추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동네 목욕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o she shares that 맥근 연구소 actually looks at vanishing neighborhood bathhouses through a fresh perspective. And reprocesses them, of course, into a unique cultural content. And she explains that their ultimate goal goes beyond merely reminiscing about these old spaces. They aim to actually personally create and propose new lifestyles that can stem from local neighborhood bathhouses.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양모자를 양머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쓰고 잠시 동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listener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we have the, I don't know if you know, but here in Korea, when you go to 목욕탕, you wear these sheep-looking hats that you make with a towel. So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직접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And we do have a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of the 목욕탕 as well. So it's kind of really feel like 목욕탕 here in the studio as we talk about bathhouses. Now, what kind of projects and activities are you currently working on? 이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과 또 어떤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1: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휴무일을 활용해서 목욕탕 안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의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목욕탕 매거진인 집안 목욕탕을 발행해서 저희가 직접 목욕탕 주인분들을 만나 뵙고 아카이빙한 동네 목욕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한 뒤 함께 목욕을 즐기는 스무스런이라는 활동을 운영하면서 목욕
2: That was a clip from Busan Worldwide with DJ Stephanie. You can listen to Busan Worldwide every Monday through Friday, starting at 11:05 and finishing at 12 noon.
3: The interview stood out for its visual charm and warmth with both the host and the director, which An Ji-hyun,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They're both wearing the sheep ear hat.
2: Yes.
3: I don't know how to make it. I really want to make it.
2: Yeah, I've never tried to make it.
3: Oh, really? Mm-hmm. You have to make it with a towel.
2: Right.
3: And they wore it during their interview, which was really cute. And this playful touch added relatability and made the segment visually engaging.
2: Very nice.
3: And the analysis of how bathhouses are being reimagined by the 23rd generations as spaces for digital detox and hip analog wellness was both fascinating and highly relatable.
2: Yeah, I didn't really think about that before, but of course, you know, you don't take your smartphone into the bath with you.
3: Actually, for 찜질방 people do,
2: yes.
3: But not for the 목욕탕.
2: Right.
3: My husband takes it, I think.
2: Oh, okay.
3: But the inclusion of hidden histories, Busan as the birthplace of Itaeri Tower and automatic scrubbing machines are highly

0: This is Inside BEFM, where we highlight different programs here on BEFM each week, and we share listener thoughts on these segments. For today's Inside BEFM, let's go to All Star English and its segment, Easy Peasy Quiz. This Monday segment highlights the motto of All Star English, which is learning English in a fun, easy way. Listeners call into the station, they get three quiz questions right, and they win gifts. And this week, we had a fourth grader call in. Let's listen to a clip.
1: All right, seems tha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밀락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꼬부기 기자로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1: 너무 귀엽다. 자, 김은진 학생이라고 했나요?
2: 네.
1: 아이고, 네. 목소리도 너무 귀엽다. 은진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우리 방송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2: 아, 제가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와.
3: I find she's so smart.
1: 뭔가 이미 이 뭐지 그 컨피던스가 있으니까.
3: 네, 완전 멋져요.
1: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진 님이라고 네. 하셨죠, 학생. 근데 은진 학생, 전

0: 오늘 뭐지? 그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 학생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울렸거든요,
1: 아니,
0: 학생을.
1: 민수님, 아니, 은진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0: 아니, 혹시라도
1: 무시해요, 은진
0: 네,
1: 친구.
0: 은진 학생 너무 씩씩하게 오늘 그냥 씩씩하게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오빠랑 네, 에이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힌트도 많이 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들으면 정답 다잘 맞출 수 있으니까 화이팅!
2: 감사합니다.
1: 은진 친구, 지금 벌써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민수님보다 발음이 더 또렷해서 듣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0: 네. 자, 은지님, are you ready? 자,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나갈게요.
3: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animal sound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animal says meow? A. Dog. B. Cat. C. Cow. D. Duck. What's your answer?
0: 정답은요?
2: I think it's B.
0: B.
2: Cat.
0: Wow. 바로 맞췄습니다, 은진 학생. 맞습니다. Cat, 영어로는 meow라고 하잖아요. 네, 은진 학생 혹시 dog 영어로 무슨 소리 내는 줄 아세요?
2: Bow wow.
0: Bow wow. Bow wow 들어 하잖아요. 오, 맞아 맞아요. See cow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cow는 moo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meh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좀 뭐가 좀안 맞고. Asia, do you know what sound a duck makes?
1: Quack.
0: Quack.
1: Quack, quack. 비슷하네요,
0: 맞아요.
1: 그거는.
0: Quack, quack. Yeah, I see the similarities. 자, 은진 학생.
4: That was a clip from the Easy Peasy Quiz on All Star English. Listeners were delighted to hear one of the youngest contestants on the show and a reminder of how wide our audience is. They also commented on how bright and well-spoken this young contestant was and how fun the segment went, right in line with what the program is going for. They also express hope for more participation by listeners and Busan resident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on this public radio platform. That's all for this week's Inside BEFM. Let's take a song break now and listen to Suddenly by IOI.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phrase를 붙여서 동원하다, 움직이게 하다 혹은 결집시키다라고 뜻이 되는데요. 뭔가 사회적인 이동성이나 사람이나 자원 등을 움직이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That's right. So for example, they mobilized volunteers for the event. 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뭐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는요, mobile, 움직일 수 있는 뭐 휴대용에 그래서 mobile phone.
0: Mobile or mobile. 자, 두 가지 다 발음이 가능한데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So it's mobility, mobilize, mobile or mobile.
1: That's right. Mobile phone. I guess is that more of a British way to say your mobile phone?
0: Yes, your mobile phone. Direction. Kind of like that.
1: 반대로 mobile의 반대는 immobile or immobile.
0: Yes, 네. exactly.
1: 네, 자 다음 표현들은요. 제가 좀 이 또 교통수단 얘기가 나와서 이 교통수단 운전 이런 거 관계된 표현들 몇 개 한번 가져왔어요. 자 우리 택시를 잡을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헤리는?
0: We stick out your hand. You hail. A cab. Yeah. I mean, these days you call one on your phone, but in the olden days, ladies and gentlemen,
1: 그죠.
0: you hail. 자,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잡다라고 하죠.
1: Yeah. I mean, it's okay to say, I'll get a cab
0: yeah.
1: too, right?
0: Yeah.
1: But in America, I think people often say, oh, I'll hail a cab.
0: 그렇죠.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you hail, H-A-I-L입니다. Hail
1: 맞습니다.
0: a cab.
1: All right, the next one is 지하철에 뭔가 올라타다, 지하철에 빨리 탔다라는 얘기할 때 we can say, I got on the subway, but I hopped on the subway.
0: 맞아요. 그 hop, 폴짝 뛰는 느낌이 되는데요. You hop on something or you hop off of something. Yeah. Hop on, hop off.
1: 저 실제로 지하철에 약간 깡충 뛰어오를 때도 있어요.
0: Oh, 네. Very cute. 그 우리 부산에도 you know there's like the tourism bus 그 모든 데를 가는 그 관광버스가
1: yes.
0: 있잖아요. They usually call those programs hop on hop off. 왜냐하면
1: cute.
0: 언제든지 막 이 특정한 노선만 타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거 보내고 다음 거 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hey call that hop on hop off.
1: Lovely. One more. A backseat driver. 아, 요거는요. 옆에서 좀 운전 참견하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0: 잘해줘야지. So you've seen me in cars. Yes, yes. So 제가 제 동생이 운전할
1: 그렇군요.
0: 때는 I'm a backseat driver. 운전할 때 잔소리꾼.
1: 맞아요.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backseat dr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생이 헤일리한테 헤일리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0: Yeah.
1: Yeah. Do you hear that a lot?
0: Of course. I don't listen, but I hear it.
1: Yes. All right. Keep thos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will be held from the 27th to the 5th of next month at PEXCO and other venues across Busan. Under the theme Moving Tomorrow, the event will feature exhibitions of electric vehicles, new car models, and future mobility technologies, along with displays of air and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s.
1: All right, the next recap is about smoke-free areas and vaping. 네, 금연 구역 흡연 단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Let's have a listen.
2: 부산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and designated non-smoking areas starting today as the grace period following the revised Tobacco Business Act has ended. A fine of 100,000 won will be imposed for smoking in non-smoking zones and synthetic nicotine liquid e-cigarettes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e scope of regulation.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installation standards and advertising regulations within retail stores.
0: 네, 부산에서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정 담배 사업법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부산시가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 오.
0: 또 이번에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또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과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1: Interesting.
0: Vaping. E-cigarettes.
1: Vaping and e-cigarettes, it's been a little bit in the gray area.
0: Legally, yes.
1: Yeah, yes. And even when I'm just around people socially, some people think, oh, it's not a...
0: Because it doesn't smell like the traditional smoke. I know some of them have fruity smells, but yeah, but then, I mean, I do smell it like wafting on the street.
1: Yes.
0: So I'm a non-smoker.
1: Yeah.
0: So I'm just like, oh, how are you?
1: So especially in these shared areas, mm-hmm. when they are smoke-free areas, I'm glad that the rules have become clear.
0: Right, absolutely. Yeah. Because there was, we were once upon a time in this grace period, and that

0: ending.
1: 맞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죠.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non-smoking areas as the grace period has ended. 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에 들어가죠. Grace, 은혜와 자비.
0: This is, you know, sometimes a religious term, like amazing grace,
1: yes.
0: You know, 은혜나 자비. 하지만 you put that in a legal term. 그러니까 이 자비를 주는 기간, 즉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So you're kind of excused.
1: That's
0: that
1: right. 그죠. 그래서 약간 뭐 유예 기간, 계도 기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잠시 미뤄주는 시간입니다.
0: Mm.
1: 네. I wish I had more grace periods in my childhood for my parents.
0: Oh, yeah.
1: No grace period.
0: And then, you know, in schools, the teacher would be like, you know, you have to turn in your homework, but I'll give you a grace period.
1: Yeah.
0: 뭐 언제까지는 12시까지였는데 2시까지는 he gave us a grace period. 봐줄게. 봐주는 기간도 grace period이라고 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 같은 거를 물릴 수 있지만 좀 그 부과를 밀어주는 거를 grace period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계도 기간이라 하면 이런 경우는 it focuses on like public awareness, right? 그래서 뭔가 그 대중을 좀 안내하고 교육 한데서 we hear this a lot with like campaigns and regulations changing.
0: But then I think we should note as a verb, 자 동사로서는 뭔가 grace, giving grace라고 하지는 않죠. The government is not giving you grace.
1: That's right.
0: 봐준다, 유예한다. So they are, you can say they're suspending it, giving you a grace period.
1: Yeah.
0: 혹은 if you're saying it like very casually, 엄마한테 아, 좀 봐줘. Like, go easy on me.
1: Yeah.
0: Like, let me off this time.
1: Yeah.
0: Let someone off. Go easy on someone. 그렇게 봐달라.
1: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봐주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other example is, you know, during the COVID pandemic, I was a renter. So in my building, tenants were given a grace period to pay rent because we were all out of jobs, you know, or not working.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뭐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월세 납부 유예 기간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0: So was this in Korea or was this when you were living in New York?
1: This was in the U.S.
0: I see.
1: Yeah.
0: So in Korea, there was like 착한 건물주 운동. It was a little bit similar. So people would give discounts on their rent or give a grace period.
1: All right.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0: Let's do it.
1: The compliance.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standards. 네, 시는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0: That's a mouthful.
1: It is. 자, compliance 스펠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0: C-O-M-P-L-I-A-N-C-E. Compliance. 준수라는 뜻이죠. 즉,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So we're talking some legal terms today.
1: I do have a silly story.
0: Oh, yeah?
1: So when I first learned this word, it was probably from a vocabulary book in middle school.
0: Oh.
1: So 준수, compliance. 근데 I had a crush on this boy named 준수. And I was like, you know, your English name is Compliance.
0: Oh, my goodness.
1: And I was kind of like serious about it.
0: Was he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lady?
1: Yeah, it was so embarrassing. 뭐 단어 하나 아는 거 아는 척하고 싶었나 봐요.
0: Of course.
1: 네, so it means rules are followed. 그래서 뭐 규정 준수한다 할 때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r I hear this a lot in the news too, safety compliance.
0: 안전 준수가 되죠. Actually, when you sai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그러면 항상 저희가 외울 거 전치사 뒤에 같이 외워줘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It's comply with.
1: Yes.
0: 항상 뒤에는 with이 붙습니다.
1: Yeah.
0: So, 또 동사 comply.
1: Yeah.
0: C-O-M-P-L-Y. 준수하다, 따르다. 자, 그럼 이제 with을 붙여서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Businesses must comply with the new rules.
0: 네, 새 규칙을 꼭 따라야 한다.
1: 자, 그럼 형용사는 compliant입니다.
0: Not complaint.
1: Yeah.
0: 이게 한 글자만 바뀌면 이렇게 스위치가 되면 완전히 뜻이 바뀌니까요.
1: 그렇네요.
0: Complaint, 이렇게 민원이나 불평이 아니라 I think we learned that last week. 지난주
1: That's
0: 영상을
1: right.
0: 보시면
1: yeah.
0: 됩니다. But compliant.
1: Uh-huh. So for example, the store is fully compliant.
0: Mm-hmm.
1: 그 매장은 규정을 완전히 지키고 있어요. Non-compliant 하면 이제 반대죠. 규정을 지키지 않는. So non-compliant businesses can face penalties. 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0: 빠밤.
1: 자, 혜연의 혹시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 compliance와 좀 비슷한 발음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항상 쌤 그거 이 뜻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예요. It always rhymes.
1: Yeah.
0: 네,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으니까요.
1: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좀 뭐 랩을 한다거나 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compliance와

0: 라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 Am I getting quiz?
0: So, 가전제품 얘기할 때 kitchen or household appliances.
1: 그쵸, not compliance, but appliance. Appliance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가전제품이에요. 세탁기, 청소기, you know, those things.
0: Yeah, those things.
1: Things in your home.
0: 그리고 alliance도 있어요. Alliance는 이제 ally라고 해서 이제 뭐 동맹을 동맹. So alliance는 동맹이나 연합이라는
1: 그
0: 뜻이죠.
1: 그 관계를 얘기하죠. So the US, the Korea, US alliance.
0: Yeah.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과 의지는 reliance.
1: Yeah, reliance. Yeah. So you rely on something. Yeah, 그렇습니다.
0: 네 가지 구분하시고요. Keep complianc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designated non-smoking areas starting today as the grace period following the revised Tobacco Business Act has ended. A fine of 100,000 won will be imposed for smoking in non-smoking zones, and synthetic nicotine liquid e-cigarettes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e scope of regulation.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installation standards and advertising regulations within retail stores.
1: All right, welcome back, everybody. Again, this is News Rewind, which you can also catch on our YouTube page.
0: Yes.
1: So we've been going over some Busan City news about the mobility show, as well as smoking and vaping, or rather, how you're not supposed to smoke and vape on the streets now. So let's review the expressions that we've learned.
0: 그럴까요? First expression was mobility, 이동성, 이동 능력,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선 또 이동수단 전반을 mobi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네, 또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봤는데요. Hail a cab, 택시를 잡다. Backseat driving, 운전 참견하는 사람. Also our producer pointed this out, shotgun. Can you give us an example or how we would use that? 옆자리에 타겠다. 타기 전에.
0: 네.
1: You have a brother.
0: I have a brother.
1: Two sisters.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가족들하고 차를 탈 때 조수석에 앉고 싶어요.
0: 왜 뭔가, 그럴까요? 사실 뒤에 앉으면 더 그게 뭔가
1: 상석인데,
0: 편한데.
1: 근데 my dad would also say 뒷좌석이 상석이다. I don't care. I want to ride shotgun.
0: 항상 싸웠어요.
1: 이라고 하면 그 싸움을 좀 종식시키지 않나요? 먼저 샷건이라고 한 사람이
0: 부르면,
1: 조수석에 타는 거잖아요.
0: Yeah. So I was doing that with my brother as a child. Now I do it with my niece.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샷건 하면
1: 그렇죠.
0: 조카 타게 해줘야죠. 네.
1: 그럼 또 이제 I will ride shotgun이라고 합니다.
0: And if I'm in the back, I become a backseat driver.
1: Exactly. Because during like the frontier days, like cowboy와 그런 시절에 이 옆자리에 마차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정말 literally shotgun을 들고 he was like the guard, the sheriff.
0: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자리네요.
1: 와.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음악도 바꿔줘야 되고 간식도 넣어줘야 되고.
0: 맞아요, 사실. Yeah. All right. The next expression was grace period,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을 가리키고요.
1: 네, 마지막으로는 compliance, 규정이나 준수입니다. 뒤에 꼭 with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Hey, and this was so fun. Thank you for all of these fun and interesting, useful expressions. And I'll see you next week.
0: All right, let's go out with this one. Say Hello, Inner Child by Rad Museum.

0: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주유소에서 내는 가격, 하지만 이건 몇 원 정도, 몇십 원 정도만 떨어졌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역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자, 한국 상황으로 기름값은 적어도 4분기 초, 4분기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 하지만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닌 이유, 석유 최고 가격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는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최고 가격제 아래로 떨어져야 국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자, 반대로 이 최고 가격제가 유가 상승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인 싼 가격으로 기름을 사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you might not feel that way. How much are you paying? 저는 최근에 1950원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wholesale gas price ceiling 때문이라고 합니다. That's a mouthful. 자, 단어가 긴데요.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Wholesale, W-H-O-L-E, whole, 전체, 전체를 sale,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olesale market. 자, 우리가 가는 뭐 코땡, 트땡 이렇게 큰 창고형 마트가 wholesale market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매의 반대말, 한국말은 소매. So is it like small sale? It's actually retail. 자, 소매는 retail이라고 합니다. 자, 쇼핑을 할 때도 retail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한국에서는 개미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retail investors, 즉 소매 투자자들. So retail, it gets used quite a bit. So we have a wholesale, 즉 도매 가격이죠. Gas price ceiling. 자, gas price는 기름값이면 ceiling, 천장. 여러분, 위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천장이 바로 ceiling인데요. 자, 집의 천장뿐만 아니라 최대치 혹은 상승 한도까지 ceil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천장에 달아놓은 환풍기 같은 거, ceiling fan. But that's why we say price ceiling, 최고 가격제. The prices have hit the ceiling, 즉 오를 만큼 올랐다. 최고 가격제의 맥시멈 한도까지 치솟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값 말고도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회복 얼마나 걸릴지 전문가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1: Okay, well, people are expecting full recovery to take place maybe about a year, 18 months in the future. But for the, returning to more or less normal supply that we had before the war.
2: Mm-hmm.
1: But if you're talking about starting to see a fall in prices at the pumps, maybe early fourth quarter, early to mid fourth quarter, then we'll start seeing prices fall below the price ceiling.
2: Mm.
1: But again, right now, the price ceiling, it's keeping the prices down, but it's keeping the prices down below global market prices. So you shouldn't really complain about it.
0: 네, 짧게 가격 하락은 4분기 초 중반. 하지만 의미 있는 회복, 즉 정쟁 전의 정상은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That is longer than I anticipated.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최고 가격제가 국제 가격보다 한국 가격들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불평은 안 하는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there you have it. It is what it is. So he said short-term recovery, what was it? Early to mid fourth quarter. 네, 4분기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초, 중, 후반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잖아요. So we are in like the late June period. 자, 초반, 중반, 후반. 초반, early. 중반, mid. mid 아니고 mid 잘라주시면 됩니다. 후반은 late. 자, 그렇다면 이 초, 중, 후반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나이 얘기하는 거죠. So you can say he is in his early 20s. 자, 꼭 앞에 his, her, mine 붙여주셔야 돼요. I am in, not mine, my mid 30s. He is in his late 50s. 이렇게 일상적으로 여러분 지금 본인 나이 한번 내가 30대 중반이다, 20대 초반이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st expression, casual one, at the pump. 네, 우리가 주유소 가격, 이 소매 가격을 얘기할 때 주유소에서 이만큼 냈다. 영어로는요, 당연히 주유소라는 장소는 gas station.

0: 표현이지만 우리가 at the pump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씁니다. So the price you pay at the pump. 주유소에서 이 가스를 펌핑하면서 you pump gas 내는 가격이 되겠죠. So again, prices at the pump, probably not what you want to see, but again, with the price ceiling, it is lower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Okay, so that is the state of the economy. Let's move on. 네, 지난 목요일, 6.25 전쟁의 76주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국방부 소속의 법의 인류학자인 진주현 박사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참전 용사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닝웨이브에서 인터뷰한 진주현 박사의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a forensic anthropologist, 법의 인류학자, 유해 발굴과 DNA 검사 작업, 어떤 경로로 일어난지 들어보겠습니다.
1: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how many U.S.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in Korea. More than 36,000 young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And what's even more tragic is right after the war in 1953, about 8,300 were not even recovered. When we receive the remains in the laboratory, first thing we do is to take an inventory of what we have received and then also review to see how many individuals are present and then come up with a good strategy to sample for DNA and also isotope to do various analysis. And while waiting for those analytical results to come back, we will start anthropology and odontology, so the dental analysis in our laboratory. That's to look at all different things, like how tall this person was, how old this person was when he died, etc. So we do a variety of analysis, and once everything comes together, that's how we propose an ID to our medical examiner, who will then make an ID. But one thing I always emphasize is that we never give up.
0: 네, 한국전쟁 당시 3만 6천 명의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또 전쟁 이후에 8,300명가량의 유해는 거두지도 못했고 이 숫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큰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의 인류학자가 하는 일은 이런 발굴된 유해들의 신원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DNA 검사가 아닌 또 시신이 온전히 한 명의 분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들을 일단 분류해서 몇 명의 시신인지 또 DNA와 동위원소 같은 것들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또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서 키, 사망 당시에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또 치의학자가 치아를 살피고 이 모든 정보들을 마지막으로 합쳐서 신원에 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 1993년에 받았던 유해를 비록 작년에야 아이덴티파이 신원 확인을 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란 없다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y, but hearing that they never give up kind of made me choke up. But I mean, let's just go over what we have to go over. So they are in charge of recovery. 자, 이 recover이란 단어, 몸이 회복하는 것, 하지만 물건 등을 회수하거나 되찾는 것도 됩니다. So you can say if someone's been hurt, hey, I hope you recover soon. 자, 몸을 회복 빨리 했으면 좋겠다. We can also talk about economic recovery. 자, the economy will recover by the fourth quarter. 방금 인터뷰에서 들었었죠. 4분기 정도에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But in this case, they are recovering the remains from North Korea. 네, 여기서는 유해를 되찾다. So let's go to this word, remain. 자, remain, 남아있다. So two people remain in the room. 하지만 명사형으로 쓸 때는요, 대부분 뒤에 S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남은 것, 유적이나 유해 등을 얘기합니다. So that's why they are recovering the remains. 유해들을 회수하는, 되찾는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이 수년간의 유해 발굴과 DNA 신원 분석, 특히 기억나는 케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1: Yeah, there are hundreds of cases. What always gets me is when the letters from the parents,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알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2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5: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4 o'clock.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6:00.

0: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n.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0: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9:00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라고 했어요. 리보 đến đó có xa không ạ? 그쵸. 리보 đến đó có xa không ạ? 리보 이게 뭐냐면 걸어가다. 그쵸. 리보 걸어가다. đến đó 거기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면 có xa không ạ? 뭔가요? 사가 멀다 라는 뜻이고요. 뭐뭐 không ạ? 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 물어볼 때 뭐뭐 한가요? 라는 뜻으로 뭐뭐 không ạ?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B가 안 멀어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không xa đâu. chỉ mất khoảng 5 phút đi bộ thôi. 그쵸. không xa đâu. 그쵸. 안 멀어요. chỉ mất khoảng 5 phút đi bộ thôi.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지 이게 뭐냐면 뭐뭐 밖에 라는 뜻입니다. 얘라 cũng không có nhiều.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mất 이거는 없어지다가 아니고요. 소비가 된다. 이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 소요. 그래서 chỉ mất khoảng 5 phút đi bộ thôi.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회화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A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인가요?
1: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길보 통이에서 좌회전하세요.
0: 정말 감사합니다.
1: 별 말씀은요. 조심히 가세요.
0: 네, 이게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먼저 A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인가요? Tôi muốn đến trạm xe buýt gần nhất. đi hướng nào ạ?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ôi muốn 내가 원하다. đến trạm xe buýt. 그쵸? đến 이 뭐냐면 거기까지 가다 아니면 가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trạm xe buýt이 뭐냐면 trạm 이게 정류장이란 뜻이에요. 그쵸? 무슨 정류장이죠? xe buýt 버스 gần nhất 제일 가까운. 그쵸? gần이 가깝다이고 nhất 이게 매우 아니면 제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리흥 나와 어느 방향인가요? 그렇죠. 흥 이게 이제 방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흥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렇죠. 가다 리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B가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길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Anh đi ngược lại rồi rẽ trái ở góc đường nhé 라고 했어요. Anh đi ngược lại 그렇죠. 여기서 đi ngược 이게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h đi ngược lại 이게 뭐냐면 ngược인데 ngược lại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렇죠. lại가 이제 다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rồi rẽ trái ở góc đường nhé. rồi 그러고 나서 rẽ trái 그렇죠. 좌회전 하다 어디서요? góc đường nhé. 그렇죠. 길 모퉁이에서 여기서 góc đường 겁덩 이게 모퉁이란 뜻입니다. 모퉁이 길모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A가 감은 안이요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B가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아, không có gì. anh đi cẩn thận nhé. anh đi cẩn thận nhé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별 말씀을요. 이게 말 그대로 không có gì.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không có gì. anh đi cẩn thận nhé. 그렇죠? 조심히 가세요. 간탄 이게 조심하다. 그렇죠? 니 간탄 조심히 가다.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를 두 개 했는데 하나씩 마무리로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한국어, 레이가 베트남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1: Cho hỏi nhà thờ Đức Bà ở đâu vậy ạ?
0: 실례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1: Anh đi thẳng đường này đến ngã tư thì rẽ phải là tới.
0: 이 길로 직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나옵니다.
1: Đi bộ đến đó có xa không ạ?
0: 거기까지 걸어가면 뭔가요?
1: Không xa đâu, chỉ mất khoảng 5 phút đi bộ thôi.
0: 안 멀어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첫 번째 회화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1: Tôi muốn đến trạm xe buýt gần nhất, đi hướng nào ạ?
0: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인가요?
1: Anh đi ngược lại rồi rẽ trái ở góc đường nhé.
0: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길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1: Cảm ơn anh nhiều nhé.
0: 정말 감사합니다.
1: Không có gì, anh đi cẩn thận nhé.
0: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네, 이렇게 회화 두 개를 알아봤고 오늘은 길 찾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1: Ngày hôm nay thì Nam Tung Hoa mang đến chủ đề mà Mỹ Lệ nghĩ là sẽ rất là phổ biến và cần thiết đến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luôn. Đến những ai mà khi mà sang Hàn Quốc thì mình sẽ sử dụng những cái câu từ nào để có thể dùng nè. Chẳng hạn như một vài từ vựng mà Mỹ Lệ cũng học được trong đây. Ví dụ như là 직진하다 là đi thẳng đúng không?
0: Đúng rồi.
1: Rồi 반대 방향 là hướng ngược lại.
0: Đúng rồi.
1: Rồi có một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Local economy is starting to get started.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12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0: tốt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1: Cảm ơn quý vị khán thính giả đã đồng hành với chúng tôi.
0: Chào mừng quý vị và các bạn đến với chuyên mục Giải mã tiếng Hàn. Đây là chuyên mục mà chúng ta sẽ cùng nhau bóc tách những điều thú vị trong ngôn ngữ giữa tiếng Hàn, tiếng Việt cũng như là trong văn hóa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và đồng hành cùng với quý vị và Mỹ Lệ trong chuyên mục này. Đó là người bạn đồng hành quen thuộc, chính là...
2: Đông Hoa!
0: Nam Tông Hoa!
2: Rất là phải nói gì nhỉ? Pangawayo. Rất là happy đã quay trở lại. Nè. Mình nghe nói ấy, cái chủ đề tuần trước ấy quá khó quá.
0: Đúng rồi.
2: Nó mổ quá sợ. Như là lúc trước thì cảm giác như là level 2 nhá. Nhưng mà đột nhiên level 20.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lần này thì mình đã mang 조금 더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Lệ thì cảm thấy như thế nào? Khá khó đúng không?
0: Thật ra là tuần trước khi mà Mỹ Lệ xem lại thì thấy cũng khá là khó nha. Từ vựng cũng khó luôn.
2: Những cái từ vựng mà chữ Hán sử dụng ở Hàn Quốc ấy, 그런 단어들도 những người Hàn cũng khó hiểu.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mình cũng cảm thấy là nhiều người sẽ cảm thấy hơi khó nên tuần này thì 이번에는 조금 쉬운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Trước khi nói về chủ đề ấy, thì mình muốn hỏi là có nói là lạc đường hả? Lạc đường
0: bị
2: hả?
0: Lạc đường.
2: Lạc đường.
0: Đúng rồi.
2: Trong bao nhiêu sao? Có lạc đường nhiều không?
0: Mỹ Lệ thì lạc đường cũng khá là bị nhiều nha. Tại vì á là
2: sao?
0: Nếu mà đến một cái nơi nào mà lạ lần đầu tiên á thì mình sẽ, dù là mình đã tra Google Maps rồi, nhưng mà khi mà đi lại chỗ đó lần thứ hai thì mình vẫn bị quên.
2: Cũng xem nhưng mà cũng quên.
0: Mình là
2: không có theo,
0: không xem.
2: Nhưng mà
0: không có nhớ. Thì đi lại 2-3 lần thì vẫn bị quên.
2: Nhưng mà cũng có người mà có sử dụng map nhá. Tara가면서 가는데 cũng không có cái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Chính xác. Với khi mà ở Việt Nam á thì Mỹ Lệ cũng hay đi theo cái chỉ dẫn của Google Maps lắm. Nhưng mà khi mà đi theo thì đôi lúc cũng sẽ bị đi sai.
2: Đúng.
0: Nó sẽ chỉ mình đi sai á.
2: Tại vì mình thấy đường ở Việt Nam ấy, cái gì nhỉ? Đường hẻm hả?
0: Các con hẻm, ngõ hẻm.
2: Ừ, 그런 골목길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작아서 có phải là đường này không? 이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lạc đường. 이런 게 좀 많으니까 hôm nay thì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길 찾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Nên mình sẽ xem hai cái hội thoại 그리고 từ vựng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회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실례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3: 이 길로 직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나옵니다.
2: 거기까지 걸어가면 뭔가요?
3: 안 멀어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2: 네, 이렇게 첫 번째 회화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ví dụ như là mình thì thường lạc đường khi mình đi 여행 갈 때 조금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일상생활도 그렇긴 하지만 길 물어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해외에서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또 이 맵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조금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ói là 실례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어요. nói cho hỏi nhà thờ Đức Bà ở đâu vậy ạ? 그쵸? 여기서 실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cho hỏi cũng có thể nói là xin cho hỏi được không?
0: Xin cho hỏi
2: có,
0: cũng
2: có,
0: được cũng được hay dùng đó.
2: Nhưng mà có hơi oseka không hay là rất là natural? Xin cho hỏi hay là cho hỏi?
0: Cả hai đều dùng mà như nhau được luôn.
2: Ok. Nè.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네, 그래서 뭐 xin cho hỏi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 nhà thờ. Nhà thờ가 뭐냐? 성당입니다. 성당. Đức Bà ở đâu vậy ạ? 여기서는 이제 노트르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Đức Bà라고 하고 ở đâu vậy ạ?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B가 이 길로 직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나옵니다. Anh đi thẳng đường này đến ngã tư thì rẽ phải là tới 라고 했어요. Nói là anh đi thẳng, 그쵸? 직진하다. đi thẳng đường này, 이 길로, 그쵸? này가 이것 이란 뜻이고, đường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ẳng 이게 뭐냐면 직진이거든요. 리가 이제 가다. 그래서 이 길로 직진하시다가 랜가뜨, 그쵸? 사거리에서, 그쵸? 가뜨가 사거리인데 랜이 뭐냐면 사거리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란 뜻이고 디 레파이 라떠이, 그쵸? 레파이 우회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파이 라떠이 그러면 나올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이가 뭐냐면 나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거기까지 걸어가면 뭔가요? 라고 했어요. 리보 렌더 거사 콩마, 그쵸? 리보 렌더 거사 콩마. 리보 이게 뭐냐면 걸어가다, 그쵸? 리보 걸어가다. 렌더 거기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면 거사 콩마 뭔가요? 사가 멀다 라는 뜻이고요. 뭐뭐 콩마 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 물어볼 때 뭐뭐 한가요? 라는 뜻으로 뭐뭐 콩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B가 안 멀어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콩사로 지멋 광 남풋 리보 토이, 그쵸? 콩사로, 그쵸? 안 멀어요. 지멋 광 남풋 리보 토이,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지 이게 뭐냐면 뭐뭐 밖에 라는 뜻입니다. 얘라 꿈꿈꿈니요,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But 이거는 없어지다가 아니고요, 소비가 된다, 이 정도 소요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 소요. 그래서 지멋 광 남풋 리보 토이,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회화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A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인가요?
3: 반대 방향으로 가서서 길보 통이에서 좌회전하세요.
2: 정말 감사합니다.
3: 벌 말씀은요, 조심히 가세요.
2: 네, 이게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먼저 A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인가요? 도이몬렌 잠세빗 연엿 리흥 나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이몬 내가 원하다, 렌 잠세빗, 그쵸? 렌 이 뭐냐면 거기까지 가다 아니면 가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잠 세빗이 뭐냐면 잠 이게 정류장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무슨 정류장이죠? 세빗 버스. 건 엿 제일 가까운. 그렇죠? 건이 가깝다이고 엿 이게 매우 아니면 제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가고 싶은데 리흥 나와. 어느 방향인가요? 그렇죠? 흥 이게 이제 방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흥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렇죠. 가다, 리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B가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길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앵디 ngược lại rồi rẽ trái ở góc đường nhé 라고 했어요. 앵디 ngược lại, 그렇죠? 여기서 đi ngược 이게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앵디 ngược lại 이게 뭐냐면 ngược인데 ngược lại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렇죠? 라이가 이제 다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로이 레짜이 어 곱 đường 예. 로이 그러고 나서 레짜이

0: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